0: 말씀하신
1: 알리 설명과 어부스타 여러 안 쌓아올게 우리팀 내려져서 당황하면 노르간 나쁜 게이터가 아니고 보기같아요 아직 노르간 맛이 아니 보기 시작할까 처음이 설마 니발 산비 시작한다 아직 가벼운 방법으로 시야 채트라면 늘어난 게임인데요 소원이라면 거미로 보다니 간절히 시험을 내는 거고 자라 누군가 아니면 수동가 아니면 누군가서 라는지 누군가 보니 어떻게 보면 장어로만 보통 보셨으니 비슷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어디 보니 역시 빨개서 오늘 전화발이 영국어로 가벼워 듣기가 되어 이래 같이 무시스케로 소원이 시작되면

하죠. 벌써 장치 뽑아주던 일이 벌써 또 아니면 상황이 도성받아 브랜스틱이 띠아라리도 물려나는 출판을 벌이다 속하시라 부분이나 문의하고 나서 오늘 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로서 부서 대파를 꼽는 일이 비틀어버리니 카드는 이 소유

지시는 것은 어때? 그 시아미월 우다를 때려야 돼. 면책이 잔조지, 성포지 조지. 그때 아미라고 한번 좀 섞여버린다. 그건 섞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겁나 섞이려고 했냐? 그래.